러비스 시탁 속이야 파운드 메이크 크리니션 해그된 데와 치드가스 스카치원 해그네 위에 웨스카이 존은 그몬 해그신카디즈 Can I 그지 있나 이 생각돼요